0: 제자 1175, turn right heading 190.
1: Right heading 190, 제자 1175.
2: Okay, I said in 600, 留站,
0: 그 머리 에스프레센 600 델타, 도키 아프로드, 나이타 QNH 3004, 남해 34 라이트, 에스펫 RS 두르, 남해 34 라이트 아프로드.
2: QNH 3004, 34 라이트.
0: 에스프레센 600 델타, 에스펫 RS 두르, 남해 34 라이트.
2: 에스펫 RS 두르, 34 라이트, 에스펫 600 델타.
0: 파이어타이어 501, 리커 디렉트 빅센, 리스트라멘트 11000.
2: 에스펫센 11000, 파이어타이어 501.
0: SSC 600 델타, 크리아노비아, 루타스, 탕고 라이바, 리커 디렉터, 비나.
2: 크리아 루타스, 탕고 라이바, 디렉터,
0: 비나. SSC 600 델타, 리스트라멘테, 파이트블, 150.
2: 리스트라멘테, 150.
0: 제자 1175, 콘타, 도쿄 레이다, 120, 데시마르트.
1: 도쿄 레이더 120 데시말 2 제주 1175
2: 도쿄 헤트 다이너스 102 펜싱 파이브 27 디센딩 240 바이 마마
0: 다이너스 109 도쿄 아프로드 나이타 QNH 3004 라웨이 34 라이트 에스펫 RS 두르 라웨이 34 라이트 아프로드
2: QNH 304
0: And expect IRS long way, expect IRS 0 long way
2: 24 right.
0: And
2: the second rate, sign up 102. Dynasty 102,
0: clear to be a Ruta, Tango Arriba. Yeah, Ruta, single arrival, sign up 102. Orange channel
3: 522, Islam maintain 6000. Islam maintain 6000, orange line 522.
0: Dynasty 102, Distramente, Fartbill 200.
2: Example level 200, any altitude position in Mama, Dynasty 102.
0: Dynasty 102, Mama's restriction, okay.
2: Mama's altitude position cancel at the Dynasty 102, Dynasty 102.

0: 도쿄 코리안에어 713 다이렉트 트럼프 메인 센트럴 레벨 150 인포메이션 콜.
1: 코리아 713 토키 아프로치 런웨이 34 라이트 클리어 더 비어스 12 탕고 라이버 디클리어 디렉트 빅센.
0: 런웨이 34 라이트 트럼프 탕고 라이버 리클리어 다이렉트 빅센 코리안 에어 713.
1: 코리아 713 디시널 메인센 11000 아나 베리파이 런웨이 34 로미오.
0: 빅센 메인센 11000 런웨이 34 로미오 코리안 에어 713.

0: 10번 아시스마이트 우리 선다르만타 1,2,000. 10번 아시스마이트 우리 선다르만타 1,2,000.
1: 아시스마이트 1,2,000 10번 아시스마이트
0: Verjet 932, maintenance speed of 270 knots now greater.
2: Speed 270 knots now greater, direction 932.
0: Japan 692, front heading 010, vector to final approach course, maintain 12,000.
1: Front heading 010, maintain 12,000, Japan 692.
0: Verjet 932, recent armament time 11,000.
2: Same maintain 11,000, direction 932.